0: Hello，
1: Hello，
0: 분가 함 람서고
1: 동사 집어 삼.
0: 너 신의 목록에 대해서 한번가
1: 뭐라고 했었네?
0: 모르겠습니다.
1: 정답, 정답.
0: 좀 이달나 너 뭐를 잡은 그날 내셔야 돼. 사부니? 수헬바이 션지다니 뭐를 잡은? 무이뚱 케능하노나? 너. 너 한바이 똥카케 안 카나레 오는 벨에 한바이 그게 뭔가 다국 좀이들 르자봉 카나나 히니코 할까 무이 뚱 케능 아노 르자봉 너 그게 나이네 똥카케 안 카나라네

0: 어르 짜뽕 간게 다쿠 그룹에스니르 짜뽕시도 아보다 크나 나이
1: 이바이
0: 루뚝 루뚝이 양노노 랭수카 어르 짜뽕 더더 이게 어버 다쿠 스강니야 아보 다쿠 그룹에스니르 짜뽕시도 아, 더 꼬크레이 한 바이 정말 양이 탕오 저라저라 어승 뭐 정말 양고 한 바이 아, 이렇게 가난한 힘이 거의 허가 북극 마라 어버이너거로 동토디 루토 루토기 어르 잡몽노 이렇게 가난한 힘이 비니크라 동.